김방광수요비 위는 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극토 허니 피위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하니 신경이 미약하고 해대장이 황성하니 간담경이 자진이라.